0: 지 마이 꽃대 우렁아 꽃대야.
1: You are Rima Fa, always pumping the mean sounds.
2: 30 years of hip hop